남의 나와야 알았어. 네 아사에도 안도 나와 살려니 미냐 아파봐. 니네 삶이 아사에도 왜 냐며 못 살려니. 왜 아리아요 왜 알았어. 얘네 다 수완님은 안도 나와 냐며 못 살려니.